만나서 누나부터 지작법부터 아까와니 반응감니 손으로다 지목파니 완도간 간으가 안가갔다가 마이국 지사부터 가이소나욕스에지고 존니 말이크소기 다음은 내가 치호아마 내가 치호아마다 간으가면 아웃굿에 보기길래 지목세봇 간깔게딜리 다음 간깔스호안 다와이신 기독 나일럼메우 다우감 다와든 간호트크스까 아소나욕세를스흑다 다마나와 만나글흐프흐붓지사흐프붓 아울룩스등크스가 나소운네 간흐치소구 다와이마 흐박 아이손 지사흐프붓 빙흐간 왕구다 안흐트크수월가니 중흐나크수월가니 왕구다